0: 그래도 엄마 몸이
1: 집이
0: 어디? 여기 안에서 유튜브 예상에 전화하는 여자인데
1: 하타나?
2: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3: 하타나 하타나
4: 하타나
3: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5: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 하타나